0: 그, 너, 에, 자, 다, 꼬로, 코, 가. 자, 암, 가. 디, 마, 기, 띠, 레, 가, 레, 떼, 네. 소, 다, 다, 소, 또, 네. 가, 너, 꼬, 자, 꼬, 마, 떼, 쇼, 우, 우, 까, 까, 까, 싸, 네. 자, 띠, 가, 쩌, 마, 자, 귀. 다, 너, 자, 꼬, 마, 떼, 자, 귀, 너, 자, 인, 다, 가, 고, 띠, 너, 띠, 마, 기, 띠, 인, 게, 아, 다, 가, 바, 그, 네, 선, 게, 선, 힌. 나, 또, 띠, 인, 게, 아, 자, 모, 띠, 네, 자, 아, 네, 아, 암, 가, 그, 자, 띠, 노. 자, 먹고, 푸르, 나, 호. 할렐루야. 자, 먹고, 푸르, 호, 호, 띠, 자, 바, 가, 너, 그, 띠, 바, 띠, 아, 까, 꼬, 자, 꼬, 아, 갔다. 에는 먹었다, 아, 왔다, 에는 까야지. 소, 아, 혼, 혼, 자, 깜, 아, 혼, 혼, 자, 깜. 소, 또, 아, 티키, 티키, 깐, 후시, 또, 아, 세세, 깐, 노, 자, 자, 깐, 호, 산. 아, 걔, 먹고, 또, 깐, 자, 세세, 깐, 자, 호, 산. 두대, 대, 대, 에레, 에, 꼬. 대, 아, 하지, 대, 깐, 하고, 대, 네. 소, 퀸, 나, 걔, 놈, 띠, 어, 꼬로, 나, 나, 꼬, 띠, 어, 슈이, 어, 왔다. 퀸, 나, 티키, 대, 꼬이. 대꼬마 우쿠르나 아이신 알로가 대꼬이 디타이 소티코나 우쿠이 오쿠라 다운 안 코나 티게 꾸이 사키아 대캄 카틴 고라 나고 아테코마 코나 프리에케 아나 티마 자베 딘자 자쿠산 소 코나 코티 하나 후마 코티게 카노 아 후마 암니 코티 도카산 마 아마 쿠마 코노 아테 가난자 티헤 예고 함베 티모 고쿠야 소 할렐루야. 아멘. 소는가 인다데 민누 이꾸에데 참가 티모와 플라포테네. 플라포테네 티모와 니 프리에게시 오그 티모와 플라포테네. 소 플라포테지 기 니 꾸야테 와티. 데쿠에데 데슈이 과 호누 데쿠에데 하나 에 과 코베. 와나 티 갸데 참아 티 갸데 담고 카 에 주오 화. 와나 데 찬데오 디베 티 에슈이 따지. 소 자 호마 자 야 토누 자 니 기티 암 자 꾸마 호누 아 자 호마 바페라 티 티가 오 하티 체라 체라나. And that's for a bach oak. So, dear clock with a halatic egg, queer, dear, queer, that. So, dear, was at the corner, the camp, the corner, oak, dear, call it the net. Man, look, hallelujah. But I said, there, come at the key, that who's here got that corn. Queen, a dear, cockle of it, and a queen, a set, a dick, queer, that way, can him get a good ten, my dear, queen, a car, cow, come on. Amen. Can him get a corona coho, can him the car born, can him a cow coho, can him a quina, can a quina cow, tate queta, te queta, te queta, te queta, your dear tote, go to what the corner queer going to do there. Ahola, what not that thing, Aha Quanam. Hallelujah.
1: Amen.
0: Hallelujah. Yeah, I do eager. You may take it out to the room.